0: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2: Many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카드와 PBS라고 하는 의약품 혜택 제도 하에 처방전이 있을 경우 약값으로 지불할 최대 금액은 7달러 70센트입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도 최대 본인 부담금이 31달러 60센트에서 25달러로 인하되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작은 비용 절감이라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ealth.gov.au/cheapermedicines를 방문하세요. 이 콘텐츠는 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제작되었습니다.
0: Alive 90.5. 5, 5, 5.

0: Good morning, Friday.
1: DJ 달디,
0: DJ 수,
2: 그리고 신혜준의 얼라이브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 반갑습니다.
0: 네. 다시 프라이데이입니다.
1: 네, 우리 수 DJ님 반갑습니다.
0: 네.
1: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0: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나는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1: 오, 저희는 2주 됐잖아요. 네.
0: 그걸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1: 아니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네. 어디 계셨나 해서 여쭤봤어요.
0: 저희 시아 PD님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네. 저희 이제 시아 PD님이랑 격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2: 논의가 된 거겠죠?
1: 된 걸로.
0: 네, 네, 된 걸로요.
1: 우리 네. 신희준님,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2: 저도 뭐 진짜 눈썹이 어디 가는지 모를 정도로.
1: 아하, 네. 눈썹에서 그치길 바랍니다.
2: 네, 근데 잘 붙어 있더라고요.
1: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네.
0: 우리 달리는 또 어디 멀리 달리기 갔다 오셨다면서요?
1: 그러게요.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지. 주말에 블루마운틴 갔다 왔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UTA라고 울트라 트레일 오스트레일리아.
0: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건가요?
1: 예, 산을 엄청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2: 그건 두 달 전에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0: 그니까
1: 그거는 six foot trail running이라고 또 다른 겁니다. 네.

0: 호주에서 거의 다 배웠어요.
1: 그리고 가끔, 대구 사투리를?
0: 응, 가끔 대구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대구 사투리 안
2: 아니 아니요. 우리 실망하지 않아요. 사투리를 한 단어씩 써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정겨운데.
1: 그럼 대구 살면서 가장 못 알아들은 대구 말이 뭐예요?
0: 다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너무 다 너무 어려웠어요.
2: 근데 지금 한국말 이렇게 잘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했죠?
0: 아 이제 뭐 5년?
2: 5년.
1: 야 근데 대단하다. 축하합니다.
0: 제가 학교 안 갔어요. 그냥 호주 다시 돌아와서 그냥 오프라하우스에서 아니면 한국탄에서 한국 사람이랑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프라하우스에서 투어리스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투어리스트한테 사진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네. 연습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가끔 10분 아니면 30분 아니면 같이 밥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배웠어요.
1: 보통 예. 이렇게 잘하려 그러면 한국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2: 많겠죠.
3: 아니에요.
0: 그냥 있었어요.
1: 네. 본인이 어떻게 알아? 한국 여자친구 있으세요?
0: 네, 예, 지금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구 살았을 때 있었어요.
1: 대구에서 있었어요? 대구는 얼마나 살았는데요?
0: 1년. 근데 1년. 제가 그 한국어 3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처음 배워서 제 첫 여자친구 위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가서서 제가 대구 가서서 제 전 여자친구 덕분에요.
1: 아, 그래서 빨리 배웠구나. 그러면 대구에는 어떤 비자로 가셨었어요?
0: 워킹 홀리데이.
1: 워킹 홀리데이. 와우.
2: 우리 한국 분들 여기 많이 오시는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
1: 그렇지. 여기 여기 이 방에도 워킹 홀리데이 레전드가 있잖아요.
3: 누굴까요? 저도 궁금하네.
2: 냄새가 나는데.
0: 제가 농장 갈 필요 없었어요.
2: 그렇게 한국은 농장을 안 보내는구나. 대구 어느 동네 살았다 그랬죠?
0: 네? 어디에서요?
2: 동네 대구.
0: 내당.
2: 내당동.
0: 두류.
2: 네.
0: 그리고 대실에서 일했어요. 다사 근처.
2: 다사.
0: 계명대. 계명대학교.
2: 네. 그렇죠. 와.
1: 근데 어떤 일을 했어요? 한국에서?
0: 저는 주짓수 제육관에서 일했어요. 저는 항상 저는 주짓수 선수 그리고 코치님.
2: 와.
0: 제가 이제 주짓수 14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끝나서 제가 항상 주짓수 제육관에서 일했어요. 멜버른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이제 시드니에서요.
1: 주짓수도 벨트가 있나요?
0: 예, 저는 블랙벨트 한괄 first degree. 예. 제가 아마 한국 살았을 때 제가 제일 youngest black belt.
1: 와우.
0: 네.
1: 근데 주짓수가 원래 어느 나라 브라질인가요? 어느 나라에서 온 거죠?
0: 일본 그다음에 브라질. 예, 브라질 맞아요.
1: 예. 주짓수가 무슨 뜻이에요?
0: 저도 모르겠어요.
2: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안 하는 걸로 해요.
1: 죄송해요.
0: 일본어요.
1: 일본어예요?
0: 잘 모르겠어요.
2: 그럼 지금 여기서도 계속 주짓수를 하고 있어요?
0: 저는 사실 이제 지금 백수 이제 저는 저는 2주일 전에 제가 일 그만했어요. 제가 뭔가 이제 풀타임 인플루언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원래 사실 시드니에서 안 살았어요. 저는 한 시간 북쪽에서 살았어요. 센트럴 코스트에서.
2: 네.
0: 제가 항상 거기에서 살았어요. 사실 저는 시드니에서 안 살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센트럴 코스트에서 일했어요. 근데 이제 시드니에 이사 왔어요.
2: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시드니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보였었잖아요. 그냥 내려온 거예요 한 번씩.
0: 저는 너무 2년 진짜 컨텐츠 열심히 만들었어요. 제가 쉬는 날 제가 보통 제가 six days working 해서 제가 쉬는 날 시드니 와서 영상 찍어서 아니면 그 한국어 연습했어요. 저는 시드니 매주 왔어요. 그래서 예, 조금 힘들었어요. 요즘 그래서 일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 식을 했어요.
1: 거기서 어떤 일 하셨나요? 센트럴 코스트.
3: 아, 거기서도 주짓수.
0: 주짓수 코치, 풀타임 주짓수 코치로.
1: 와, 대단하다.
2: 멋있다.
1: 그러게.
0: 감사합니다.
1: 나도 운동 잘하는 사람이 좋죠.
2: 우리 같이 다니면 든든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형님도 그 50km 달리기 했어요.
2: 뭐 그거야 뭐 산에서 걷고 뛰고 하는 거니까.
0: 아무튼 너무 멋있어요.
2: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0: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거죠?
1: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많이요. 뭐
0: 이쯤에서 아이디 한번 알려주시면은 네. 또 우리 듣고 계신 분들이 또 팔로우.
2: 쿠퍼 인스타그램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호주 쿠퍼. 저스 호주 쿠퍼.
3: 한국어로요?
1: 아 영어 아니면 한국어로.
0: 아 둘 다
1: 있어요.
3: 호주 쿠퍼.
1: 호주 쿠퍼.
0: 호주 쿠퍼.
1: 쿠퍼는 쿠퍼
0: 스펠이 어떻게 돼요?
1: 쿠팡 비슷해요. 그냥 COOPER.
0: PER 쿠퍼. 예.
3: 그 쿠퍼가 쿠퍼 패디에서 나오는 그 쿠퍼인가요?
1: 뭐라고요?
3: 쿠퍼 패디.
1: 쿠퍼 패디 그거 뭐예요?
3: 쿠퍼 패디. 더 동네 이름이야.
1: 패디 my name, my first name. Yeah. Cooper is my first name. My last name is Burnham.
3: Burnham.
1: Burnham Cooper 한국에서 Cooper Burnham 호주에서요.
3: Cooper Burnham.
1: Yeah. Cooper Burnham. Cooper Burnham.
0: 어려운 성.
3: 오케이. 근데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게 되기 시작했어요?
1: 저는 사실 이제 유튜브 5년 하고 있어요. 저는
3: 유튜브?
1: 노력 많이 했어요. 유튜브. 네. 저는 다른 채널 있었어요. 저는 채널 많이 했어요. 근데 아마 1년 반 전에 제 대구 친구, 대구 제일 친한 친구 시드니 놀러 와서요. 저한테 말해서 와 쿠퍼 너 갑자기 한국어 많이 배워서 왜 되게 잘해 잘해 이제. 왜냐면 제가 대구 살았을 때 진짜 못했어요. 아마 제 주짓수 학생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저한테 아 쿠퍼 이제 한국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코리아타운에서 아니면 그냥 시드니에서 한국어 연습 많이 했어요. 아 한국 사람들이랑. 근데 제 생각 가끔 한국 사람들이 호주 조금 잘 모르겠어요.
0: 네.
1: Even though 올해에서 예. 살았어요. 네. 아직 슬랭 잘 모르겠어요. 문화 그냥 아마 리드컴 아니면 스트레스필드 이소드에서 계속 살았어요. 호주 친구 많이 없고 그리고 워홀 사람도
0: 네.
1: 그 영어 조금 가끔 못 배웠어요. 왜냐면 한국 회사에서 일했어요. 한국 사람이랑 같이 살고 그래서 생각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호주 되게 잘 몰라요 가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호주 한국어로 콘텐츠 만들고 싶어요. 호주 문화 슬랭 이런 거 콘텐츠 만들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알려주고 싶어요.
0: 네.
1: 그냥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 친구 많이 도와줬어요.
0: 네.
1: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한국 살았을 때 제가 외국 친구 한 명 없어요. 제 친구 다 한국 사람.
0: 와.
1: 다 한국 사람.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근데 제 친구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한국 사람들은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0: 네.
1: 그래서 제 생각 만약에 제가 이런 콘텐츠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예, 좋은 것 같아요.
0: 와, 우리 또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 분들에게 또 호주를 많이 알려주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3: 왜 그런데 컨셉은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유튜브에 뭐 영국 남자?
2: 그 한국에
3: 엄청
2: 있는...
3: 유명하잖아요.
1: 맞아요.
3: 호주 쿠퍼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요.
2: 네, 그러면 좋은 기운의 노래 한 곡 듣고.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를 계속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네. 노래는 Heart to Heart의 R U D E.
0: 네.

0: Alive 90.5.
1: Thanks for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 enjoy the service Alive provides to the community, then why not become a member of the station today? Head across to our website, alive905.com.au, scroll down the page and click on the general volunteering link to download a membership application. Become a voice of the community with Alive 90.5.
2: Street Med Homeless Support Team provides street-level mental health and first aid assistance and food services to the homeless and those at risk. Advocating for society's most vulnerable in and around Western Sydney needs your support. The non-profit organisation is run solely on the kindness of donors. Contact us on Facebook at Street Med Incorporated or via email inhousefirstaid@bigpond.com. Come and say hi at Parramatta Prince Alfred Square on a Thursday or Saturday from 6 p.m. onwards.
0: Find it hard to tune in? Jump on the internet, stream live at www.alive905.com.au.
3: Looking for a fresh approach to real estate? At Bookfitch Estate Agency, we put people first, making the process smooth and stress-free. Whether it's selling your home, managing your investment, or finding your next move, we're here for you. Discover how property should feel professional, personal, and tailored to you. Visit us online at bookfitchestateagency.com.au or follow us on socials today.
4: Station sponsor.
5: Alive 90.5.
6: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은 챙기면 좋은 이야기 DJ 달디의 건강 한 스푼으로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하는데요. 1일 DJ로 오신 쿠퍼님을 모시고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호주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즐기는 분, 우리 쿠퍼님이신데요. 호주 남자, 호주 쿠퍼와 함께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일까?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쿠퍼님 아까 주짓수 얘기를 하셨는데
7: 네.
6: 국제대회도 나가신다고요?
7: 네?
6: 국제대회, 대회 컴피티션.
7: 컴피티션.
8: 인터내셔널 네. 컴피티션.
7: 저는 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마 두 달 뒤에 제가 일본에서 아시안 챔피언십 갈 와. 거예요.
6: 그러면 호주 랩으로 나가는 거예요?
7: 아니
6: representative.
7: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 말고 그냥
4: 그냥 personally.
7: Personally. Yeah, personally. Oh. Personally. Yeah, personally. 예, 저는 2년 이제 3년 전에 아시안 챔피언십 했는데
6: 네.
7: 제가 third place 했어요. 네.
6: 주짓수도 그러면은 이렇게 체급별로 그러니까 웨이트별로 나눠져 있어 그레이드가?
7: 벨트 그리고 웨이트.
8: 벨트 그리고 블랙은 블랙끼리.
7: 예, 블랙 그리고 제 웨이트 디비전 미들 웨이트 82kg.
8: 82?
4: 82에서
8: 되게
4: 100kg.
8: 되게 라이트해 보이는데.
6: 거기서 그렇구나. 3등을 했어요? Third place?
8: 멋지다.
7: 예. 그리고 제가 티네이저 했을 때 제가 아마 거의 한 달 챔피언십 한 번 했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저는 진짜 그냥 많이 해서 멜번에 있을 때 그리고 미국 많이 갔었어요. 챔피언십 덕분에요. 월드 챔피언십, 아메리카 챔피언십 그리고 호주에서 챔피언십 많이 이겼어요.
6: 와. 아까 14년 했다 그랬잖아요. 14 years.
7: 맞아요. 맞아요.
6: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
8: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7: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운동 되게 못해요 사실. 저는 그냥 파이팅 잘해요. 저는 파이트 유도 아니면 MMA 주짓수 잘해요. 그래 어렸을 때 제가 그냥 비디오 게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아빠 저한테 쿠퍼 너가 주짓수 뭐 가라테 배워야 돼요.
6: 가라테?
7: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비디오 게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라테 시작해서 그리고 이 제육원에서 주짓수도 있었어요.
6: 네,
7: 그래서
6: 네.
7: 그냥 한 번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 그래서 계속 했어요. 예, 그냥 매일 했어요.
6: 와, 예. 그게 좋았나 봐요? 어릴 때부터?
7: 네, 너무 좋았어요. 예.
4: 아버지도 코칭 하시잖아요.
7: 예, 아마 10년 전에 제 아빠 주짓수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육관 시작했어요. 그 제 남동생 위에서요. 그래서 이제 제 고향에서 밀주라 제 아빠 그리고 남동생의 제육관 해요. 같이 일해요.
8: 멋지다.
7: 네.
6: 운동하시는 가족이구나.
8: 그러니까.
7: 네. 야, something like that.
8: 좋네요.
4: 제가 개그를 몇 개 치려고 했는데 못 치겠어.
6: 해봐요. 왜 이렇게 바짝 쫄아 있어?
4: 아니, 운동하시는 가족들이 그래서 다 운동화 신었는데.
8: 한국에 네. 살면서 달리기도 했어요?
7: Running?
6: 러닝.
4: 아, 그거는 한국에 살면서는 아니고 이번에 쿠퍼가 한국에서 그 장거리 마라톤을 준비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8: 몇 킬로?
7: 700.
8: 700km?
7: 네.
8: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서울부터 대구까지인가요?
6: 그래도 부산에서 모자라요.
8: 모자라요?
6: 네. 직선으로 뛰면 모자라.
4: 네.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이렇게 그 고속도로 코스는 못 가고 이렇게 지방국도로 해가지고서 지그재그로 하니까 700km가 나오더라고요.
8: 와. 와. 그걸 뛰어간다고요?
7: 네.
6: 저 러닝.
7: 러닝? 네.
6: 얼마나 기간은? How long?
7: 아 아마 2주일.
8: 아, 2주.
7: 2 weeks. 예. 매일 마라톤 해야 돼요.
6: 오.
8: 예.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뛰어요?
6: 마라톤이니까
7: 50km maybe.
8: 하루에 50km씩?
7: 예, 하루에.
6: 그러면은 7시간 정도? 7 hours a day?
7: 아, 아마도요. 예. 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8: 그러게요. 와, 대단하다.
6: 그럼 지금 여기서도 러닝을 하잖아요.
7: 네,
6: 호주에서도.
7: 맞아요.
6: 지난번에
7: 맞아요.
6: 영상 올린 거 보니까 멜번서
7: 맞아요.
6: 한국 분들하고 5km인가 뛴 거 네. 제가 본 거 같은데.
7: 네.
6: 여기서는 얼마나 뛰어요? 얼마나 자주? How often? How long?
7: 저는 매일 해야 돼요. 트레이닝.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6: 네.
7: 그래서 요즘 제가 그냥 5km 달리기 했어요.
6: 네.
7: 곧 제가 더 long running 해야 돼요. 준비 잘 해야 돼요. Running.
6: 그러면은 지금까지 뛰어본 가장 길게 뛴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7: 그거 모르겠어요.
6: The longest run.
7: 저는 January에서 제가 마라톤 했어요.
6: 아, full marathon?
7: 근데 제가 혼자 했어요.
6: 네.
7: 그리고 트레이닝 안 했어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뭐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요즘 마라톤 많이 했어요.
6: 네네.
7: 그 친구랑 그리고 트레이닝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 주짓수 제일 어려워요. 러닝 되게 쉬워요.
6: Easy.
7: 왜냐면 주짓수 하면 제 상대방 저한테 조크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like 아. 진짜 그 어려워. 그리고 조금 무서워요. 근데 네. 러닝 그냥
8: 혼자 뛰면 되니까.
7: 예, 되게 쉽지 않은데. 그냥 주짓수보다 러닝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트레이닝 안 했어요. 그냥 마라톤 했어요. 했어요.
8: 그러면 한국에서 700km는 혼자 뛸 계획이세요?
7: 혼자 못해요.
6: 못해요.
8: 그러니까
7: 조금
4: 이게
7: 만약에 제가
4: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네. 그 뛰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8: 그러니까 저도 네. 퍼포먼스도 궁금했거든요.
4: 네.
7: 제가 친구랑 같이 가요. 근데 제 친구 바이크 타고 가요. 그리고 영상 찍고 제가 네. 러닝 타고
8: 호주
7: 가요.
8: 친구가?
7: 호주 친구예요. 시드니 제일 친한 친구예요.
6: 항상 같이 다니는 그 친구?
7: 네. 네. 맞아요.
8: 그래서 하나는 영상을 찍고 본인은 뛰고?
7: 네.
8: 완전히 포레스트 검프의 그림이 나오겠네.
6: 검프 혼자 뛰었죠. 아, 뛰면서 구름 관중이 생겼지. 같이 뛰는 러너들이.
7: 저는 아마 6달 전에 제가 러닝 시작했어요.
6: 네.
7: 제 아빠 저한테 계속 말해서 포레스트 검프 이렇게 이미 많이 들었어요.
6: 네.
4: 그걸 뛰어서 하려는 목적이 이 후원 같이 받아가지고 그 이렇게 스폰해 주시는 업체나 이런 데 있으면 본인은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그걸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8: 뭘 하고 싶은데?
7: 저는 그 like raising money 그냥 charity 위해서 하고 싶어요. 제가
8: 어떤 charity?
7: 저는 한국 살았을 때 그건 culture shock 처음 갔을 때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밖에서 그 안고 있어 그 한국어로 selling the vegetable
8: 길거리에서 파시는 분들
7: 너무 그 놀랐어요.
6: 네.
7: 그리고 제 생각 만약에 제 할머니 이렇게 살면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제가 raising money for the old people in Korea 하고 싶어요.
6: 와.
7: 그리고 호주 old people도 raising money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50%
4: Korean
7: for Korean 50% for Australian old people. 그래서 그냥 그 챌린지 하고 싶어요.
6: 네.
7: 그리고 제가 항상 부산, 서울 바이크 타고 가고 싶었어요.
6: 네.
7: I always want to do that. 그래서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바이크 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달리기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 타고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raising money 하고 싶었어요.
6: 네.
7: 그리고 그냥 아마 재미있는 콘텐츠 만들 수 있어요.
4: 그래서 만약에 방송을 듣고 또 보실 분들이 계시면은 물론 이제 쿠퍼도 광고를 하겠지만 네. 관련돼 가지고서 이제 후원하고 스폰서 해주시면은 아마 그 관련된 걸로 이제 펀드라이징하고 달리면서 그렇게 해서 본인의 목표가 있어서 저도 사실은 듣고 너무 놀랐어요.
6: 그러게요. 네.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굉장히 목적이 순하다. 아, 순수하다. 네.
8: 그러면 뛰는 날짜는 정해졌나요?
7: 네.
8: When are you going to start?
7: September? 예, 세 달 뒤에.
8: September에? 네. 9월에? 좋네요.
7: 아마 October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너무 날씨 너무 더우면 네네. 뭐 못해요.
8: 10월이 그렇죠. 10월이 딱 좋아요.
7: 예, yeah, September 아니면 October 가고 싶어요.
6: October가 나을 것 같아요. September 아직 October. 더울 것 같아.
8: 아직
7: 아마 October로 가요.
8: 그렇구나.
6: 와, 너무 멋지다. 멋있다.
8: 사실은 저희도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런 음식을 파는 할머니들을 보면. 저희도 그냥 사잖아요. 쓸데 없어도 쓸데 없어도 이거 다 얼마예요? 그리고 오늘 빨리 들어가세요 하는 본인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6: 네.
8: 네. 근데 그럴 때 참 저는 아쉬웠던 게 아쉬웠던 것보단 호주가 감사했던 게 호주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어르신들한테.
6: 네네.
8: 역시 나이가 들면 그 나이 들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나라다. 자식이 아니다 나라다 라는 생각에 저는 뼈저리게 느껴서 항상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호주에 사는 걸 감사했거든요.
4: 그냥 너무 다큐 쪽으로만 갔어요.
6: 그러게.
4: 그분들 중에 건물주 있지 않을까요?
8: 잠깐 내가 또 질문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하면서 팔로워가 많잖아요. 근데 언제 내가 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 네.
8: 언제 내가 유명해졌구나 라는 느낌을 받은 적 있어요?
7: When did I get popular?
4: Yeah.
8: 사람들이 사진 찍어주세요. 막
7: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6: 시작부터
7: 네 시작부터 되게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8: 어떻게?
7: 쉬운 알아봐요. 저는 그냥 완전 촌놈 호주 촌놈 처럼 그냥 예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그 유명해 호주 영어 인스타그램 페이지 많이 물어봤어요. 쉐어링 해주세요. 제 생각 그 처음 시작했을 때 별로 많이 없어요. 뷰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 유명의 잉글리시 페이지 쉐어링 하면 아마 더 유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그 인스타그램 아카운트한테. 그다음에 어디 잉글리시 그 제 리얼 스토리에서 올렸어요.
6: 네.
7: 갑자기 인기 많았어요. 뭐냐면 호주에서 Australian speaking Korean 많이 없어요.
6: 그렇죠.
7: 예. 그리고 저는 완전 촌놈 보여.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영상에서 대구 사투리 많이
6: 맞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7: 생각 너무 신기해. 그 그냥 뒤 말렛 스타일 있고 그리고 그 발음 완전 촌놈 스타일 근데 대구 사투리 하고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제 계획 되게 맞았어요.
6: 캐릭터가 잘 잡힌 것 같아요.
4: 근데 하나를 좀 저기 해줘야 되는 게 그 이게 한 번에 해가지고서 터진 건 아니고요. 이미 쿠퍼가 앞전에 7개 8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것들도 웬만한 것들이 많이 잘 된 것들이 있어요.
6: 네.
4: 그래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그게 더 잘 된 것 같은.
8: 근데 사람들이 쿠퍼 보면 사진 같이 찍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7: 맞아요, 맞아요.
8: 불편하지 않아요?
7: 아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다른 채널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알아봤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4: 그거는 본인이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
7: 예, 뭐 그냥 너무 감사. 왜냐면 그 유튜브 쉽지 않아요.
6: 네.
7: 노력 많이 해야 돼요.
8: 맞아요.
7: 그 사람들이 제 콘텐츠 좋아서 저 아직 제 생각 왜 저랑 사진 찍고 싶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릴스 만들었어요. 근데 예 사진 찍고 싶다면 제가 너무 감사해요.
6: 네.
8: 나 찍어서 많이 올렸어.
6: 네네.
4: 스윗한 이야기 지금 네. 나누고 계시니까 네. 스윗한 노래 하나.
8: 네.
6: 김장훈의 허니 한번 듣고 와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 네. 네.

0: 네, 허니 듣고 왔습니다. 지금 쿠퍼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호주 하면은 건강한 라이프,
1: 그렇죠,
0: 막 떠오르는데 저희가 알고 있던 호주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 호주분 모셨으니까 쿠퍼에게 좀 물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많이 접하잖아요.
2: 맞아, 맞아.
0: 한국보다는 훨씬 많이,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뭐 하고 자랐어요?
2: 저는 다 못했어요, 사실. 저는 그냥 주짓수 좋았어요. 아니면 그냥 러닝.
3: 하던 거 있잖아.
2: 네?
3: 옆집 포도 따 먹는 거.
2: 포도, 포도 맞아. 제 집 옆에 그 포도 농장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제가 호스 라이딩 많이 했어요.
4: 호스 라이딩.
2: 제 집에서 말, 부모님 집에서 말 있어요. 한 마리 있어요.
3: 네. 몰랐는데 네. 그 지역 밀주라가 그 규, 오렌지로 되게 유명한 동네.
2: 맞아요. 네.
0: 저희 워킹 홀리데이도 많이 가지 않나요? 거기 일하
4: 프로테킹 하러 많이 가죠.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4: 그럼 한국이랑은 틀린 것 같아요. 한국은 어렸을 때 공부해라 소리를 제일 많이 듣잖아요.
0: 요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뭐 유치원 들어가기 위한 고시, 뭐 3세 고시, 4세 고시.
4: 애기 우유 먹고 있는데 벌써 공부시킬 거 생각하고 영어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가 인생의 목표인데, 사실 제가 호주 사람들한테 가장 부러운 거는 어릴 때 운동들을 많이 시키고 특히 수영. 수영 많이 시키고 그다음 축구 많이 시키고,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건 한국은 이렇게 전학을 가면은 제가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대 그러면 좀 와 그러거든요. 근데 호주는 제가 운동을 잘한대 그럼 와 그러잖아요.
2: 완전 맞아요. 제 생각 축구 아니면 수영, 럭비, 풋볼 제일 인기 많아요. 시드니에서 럭비 NRL 제일 인기 많아요. 풋볼 AFL 풋볼 인기 없어요. 근데 멜번에서 NRL 인기 없어요. AFL 인기 많아요.
4: 그럼 워낙 멜번 사이더랑 시드니 사이더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0: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저는 이제 시드니에 2년 살고 있어. 여기 처음 왔을 때 제가 컬처 쇼크. 왜 NRL 이렇게 좋아요?
0: 여기서는.
2: 네. 근데 AFL 처음 시작했을 때 멜번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0: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 때문에.
2: 오리지널 예. 그래서 밀주에도 AFL 제일 인기 많아요.
0: 거기도 멜번 사이드인가요?
4: 그 빅토리아 중.
3: 빅토리아니까.
2: 맞아요. 빅토리니까요. 예, 맞아요.
4: 그러네요.
0: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우리 호주 분들을 바라볼 때 약간 뭐 편견 같은 생각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얘기를 할 테니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호주 분들을 보면은 다 여유로워 보여요. 또 커피 없으면 못 산다.
4: I think that's true.
0: 이거는 신의준 같은 운동 좋아한다. 휴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
4: Of course.
0: 그리고 일보다 삶의 질, 삶을 우선시한다.
4: The quality of life is more important than work.
2: 맞아요, 맞아요.
0: And barbecue. 엄청 자주한다.
2: 근데 제 생각 한국 사람들이 바비큐 더 좋아요.
0: 한국 사람은 소주가 있어야 돼요.
2: 더 좋은데요.
3: 이거 아마 쿠퍼도 알지 모르겠는데 한국인들 생각하는 바비큐는 진짜로 고기, 삼겹살 이런 거잖아요.
2: 맞아요.
3: 근데 호주인들이 우리가 갔을 때 바라보는 바베큐가 소세지.
0: 실망하죠. 실망해.
4: 소세지.
2: 저도 실망해요. 소세지 맛없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쿠퍼님 물어볼게요. 네. 뭐 이런 한국분들이 가지고 있는 호주인에 대한 이런 시각들, 이게 정말 편견인지 프리주디스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호주분들 그렇게 여유롭게 사시는 건지.
2: 조금 설명해 주세요.
0: 설명을.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호주 사람들은 다 릴렉스하고 여유롭게 산다.
2: 그거 맞아요.
0: 한국 사람과 비교해서.
2: 완전 맞아요.
4: 왜 그런 것 같아요?
2: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 많이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제 생각에는 호주에서 돈 쉬운에 그 돈 벌을 수 있어요. It's not hard to make 쉽게 돈 쉽게 벌을 수 있어요. 한국보다.
0: 그거 좀 알려주세요.
4: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호주 사람들이 더 여유로운 이유가 저는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2: 그런 것 같아요. 스페이스 톰만
4: 여기가 훨씬 더 크잖아요. 한국은 스페이스가 아주 작고 덴시티가 높잖아요.
2: 맞아요. 그리고 호주에서 사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랜드 그러니까. 너무 커요.
3: 예. 근데 이 질문은 호주한테 저기 쿠퍼한테는 잘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주 6일을 일해요.
0: 그러니까. 아, 자 그러면은 우리 쿠퍼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잖아요.
2: 네.
0: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4: Good or bad?
2: 저는 한국에서 계속 일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호주 사람.
4: 답이 나왔네.
0: 아, 호주 사람이어서.
2: 네, 저는 일 열심히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육관에서 일해요. 그냥 제육관 왔다가 그냥
0: 운동도 하고, 예, 티칭도 하고.
2: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살았을 때 제가 그냥 제육관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제가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 아마 제가 복이에요. 예, 근데 그냥 제 생각 한국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요. 그 한국 그냥 일 열심히 하고 휴가 많이 없고 제 생각 휴가 많이 없으면
4: 휴가 많이 없고
2: 아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근데 호주 그리고 한국 히스토리도 되게 달라요. 우리 네,
4: 맞아요.
2: 그 호주 항상 영국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항상 돈 너무 많아요. 우리 되게 rich country. 그래서 제 생각 그 옛날에 우리 일 열심히 안 필요 없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뭐 중국, 일본 war 많이 했어요. 네. split 해서 그래서 그 북한은 Korea split 해서 네. 해서 그 South Korea도 되게 poor country. 그래서 일 열심히 해야 됐어요.
0: 맞아요.
2: 그래서 그냥 이런 lifestyle 그만 안 했어요. 그냥 Korean style. I think you know Koreans work so hard because of the history of Korea. But you know Australians, I don't think we ever really worked that hard. We were made by Yongguk, and then I mean there was obviously already the indigenous people here, and they are also part of it. But you know compared to Korea, who got colonized and had all these problems, and then you know I heard like in Korea they have to. The government almost went broke. So everyone has to give their gold to Korea. You know, like
4: IMF 나왔다.
2: We never had anything like that. So I think this is just like a long period. Like it's just like a.
3: 야 저희도 살면서 전혀 생각 그렇게 못 해봤는데 부끄러워졌어요.
4: 근데 나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IMF가 나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골드랑 주얼리를 갖다 내면서 나라를 살리려고 했어요. 만약에 호주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호주 사람들은 어떨까?
2: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I think 제가 할게요. 근데 아마 I think 야 다른 호주 사람들이 아마 못 해요. 뭐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situation 있으면 아마 그냥 해야 돼요.
4: 해야죠.
0: 다 같이.
4: 해야 돼요. Save the country first.
2: 네, 아마 어쩔 수 없어. 그냥 해야 돼요.
3: 그때도 외치겠죠. 오지 오지 오지.
0: 근데 금 가지고 오지 오지.
4: 근데 대한민국은 사실 컨트리를 잃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컨트리가 중요한가. 컨트리가 없으면 국민도 없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호주 사람은 커피 없으면 못 산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2: 아마 맞아요.
0: 저도 커피 없으면 못 사는 분 한 분 알아요.
4: 나 말고?
0: 신이죠.
3: 전 저희 아내 없으면 못 삽니다. 듣고 계시죠? 저희 아내 없으면 못 살아요.
0: 커피 오케이. 없으면 못 살 분.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경쟁이 심하고 그죠? 있어봤잖아요.
2: 뭐?
4: Competition.
2: 네.
0: In Korea.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하는 문화들이 생겼잖아요. 쿠퍼는 그 잘 적응이 되던가요 한국에 있을 때?
4: 빨리가?
2: 저는 너무 천천히 살았어요.
4: 천천히 살았어. 적응이 안 됐단 얘기네.
2: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일집 근데 일 많이 안 했어요. 일 많이 안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한국 오기 전에 제가 무릎 수술했어요. 저는 그 시드니 챔피언십 했을 때 제가 무릎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운동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갔었어요. 무릎 때문에요. 저는 호주에서 수술해서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갔었어요. 근데 아직 처음 갔을 때 아직 무릎 그 컨디션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 열심히 안 하셨어요. 그래도 만약에 제 무릎 괜찮으면 제가 일 열심히 안 하고 싶어요.
0: 아니 근데 아주 좋은 결론인데
2: 한국은 너무 빨리빨리 제가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사실.
4: 아니 근데 일본도 워킹 할리데이가 있는데 왜 한국을 골랐어요?
2: 제가 한국어 이미 배우고 있어요.
4: 아 그리고, 가기 전에?
2: 그리고 한국에서 친구 조금 있었어요. 네. 아. 그리고 일본 되게 그 제 생각 백인 사람들이 일본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네. 제가 더 니쉬 컨트리 가고 싶었어요. 니쉬 그리고 제가 그냥 한국 좋아요.
4: 좋네요. 아유,
0: 감사합니다. 한국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3: 저도 쿠퍼 그냥 좋아요.
0: 저도요.
2: 감사합니다.
0: 자, 이분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또 3부에 가서 쿠퍼랑 또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한국이든 호주든 뭐 건강한 삶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짓수하고 달리고 에너지를 얻고 어떤 사람은 또 천천히 가면서 에너지를 얻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노래랑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듣고 오겠습니다.
4: 오, 달디네.